0: 아니요.
1: 가치가름이
2: 로이키 브라더스
1: 시멘 거리키 흔옛 가그옛 담임
3: 퍼포먼스 아티스트
1: 카니킨 이 스위사디 밤 슬럼
3: FUCK YOU
1: 트리플 남
3: 에이 노
1: 게이티르
3: 투 프라탁스